나나나나 빠참 빠참 빠참가 됐으라 리에 망가 쌉싸카 창도 마네 망가 가티스 망가 크라서 보자 메라서 라파트 잡다 라다 라리타 창다 벨리디오 보라 랑가 보라서 보라 반와리 마하리 자자리 마하리 자자리